0: 로
1: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나 먼저.
2: 자바바자라자바동군노선보대한대신대대다공계제소다로진교대다다제로도모드 thank you, good night.
3: D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er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refers to the bodhisattva deeds in general, which are embodied in the practices of the six perfections. And here, in particular, it refers to the perfection of wisdom. And the perfection of by perfection of wisdom, what we mean is it is what is known as the ultimate bodhicitta, which is the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And it's not just a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but also a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complemented by the generation of the altruistic intention to attain Buddhahoo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which is bodhicitta. So the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complemented by the factor of skillful means, which is bodhicitta, this is what is referred to as the perfection of wisdom or prajna paramita. So, and therefore, the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is not only important as a motive, initial motive, but also it is important to be present as a complementary factor or a reinforcing factor. And the bodhicitta, this altruistic intention, is arises from the force of compassion. So it is the compassion towards all sentient beings which then give rise to the bodhicitta, which is accompanied by two aspirations. One is the aspiration to bring about the welfare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the other is the aspiration to attain Buddhahood for their sake. So when you have such an altruistic intention endowed with these two aspirations, then you have actualized or realized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This then motivates you to engage in the bodhisattva's deeds, which are enshrined in the practices of the six perfections, and among which the most important is the perfection of wisdom, which is the sixth perfection. So this perfection of wisdom is this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complemented by bodhicitta, is what is a level of realization which is actualized when you reach the first level of the bodhisattva bhumi.
1: Oh yeah. 다 되네야다 가서 쉬야기 포봉어부터 저러신 이 동원나봐 양다버 지수 따오 신에다 송대야 들이야 응니 에 가서 올다 응이 야가리야 다 간다 지금 좀더 신당을 좀더 먹고 싶으시기다 예배 나네 어 디디기 아나가랑저 지디두 대원대바다 동에 민대베지 땅아라조랑강한 게 예베체 근데 이번 인도산에 디두디 에네가랑조라 지 그게 토나체과지다고 두그르체과지 고차용원인도 다 딘데기 디두디 강래총 디두디 냠수냥냥게 남 강사세야디 근데지마 다 들려야 딱제 제야지 난 아무 진에다 고 용되게 하래. 자, 근데 인도 다 대도 용갱게 에 다감나 세대아디 에 가다시다 심주시서 잡아시서 차대게 하래. 대신도 에네 대와도 동에 강을 때는 용약이 지다 친한게 게 알아서 변나 류지 원불로 써봐. 지다가는 신기지 치 수도로 써봐. 근데 그다 친한 게 먹고 지다 디디 에 컨디션 좋은 거래 가르치는 좋은 거래 신에다 저어디 용되게 하래 자 디네게 타네 따와 에 에 에네 에 가시고 그게 대화도 동네기 친한 게 된 디디 에네 야 타르 또나 규밀이 좋은 거래 시대 안 오고 야나 지금 딱 배줄이 좋은 거래 시대 안 오고 디네기 엔단 디즈 나서지 고용되게 하래 다 디네 디도 롱 쪼바베 남 다감 강사 세안디 고 제인 루자네 제 말하는 로 텐지에다 에네 에 미기 숙통을 때네 에네 네 통사지 미기 통사 디지고 뭐임 미기 통을 때네 네 통사바지 로 텐지 시작도 봐

0: The understanding, the recognition that this ignorance is an erroneous belief will also become more and more reinforced. And through this way, once you have a deep ascertainment of the erroneous nature, distorted nature of this perspective, this grasping at self-existence of things, then gradually this the force of this ignorant, the deluded mind will diminish, and through this way, eventually, at least you can envision the possibility of gaining total freedom from this erroneous belief, this ignorance. And such a freedom, which is liberated from this erroneous belief and the ignorance, grasping onto self-existence of things, that freedom is the true state of happiness, lasting happiness. And it is the liberation, it is the true spiritual freedom. Therefore, the fourth seal of Buddhism is presented, which is Nirvana, is true peace.
1: Oh yeah, 따지네. 따와 대달. 안다 강사 란제트베 자유주 동아 자유주 동에 담에바 덴데지 하다 과소래 시행유리산에 단 네 시야고야 중재 가르슬라베 있나 다도 셴베왕기 에니 다 지금 셀렌게 임비아래 자 세바다 램바 덴데기 단 더샤가 왕기 에니 시버 코알 그게 침대야지 자 덴데 임베 인도산에 다 가쇼르 그게 강사게 담이 레버토니 디 가쇼르 파 콤니 군지루야 야고 충분히는 어 된대게니 가서 그게 나도 진배 왕게 가사가 나도 진배 왕게 아니 그게 지금 차단제야 어디 뒤에디 아니 아 갈래 갈래를 쇼 충조 돼야지 다 여야 여버래 빼나 디케도 와 빼나 안 좀 먹어보지 그게 다 도마변의 총관하려 그게 응어부도 그게 예배크도리야 아니 에 야오도 삼바지 로다 용그리 이나야 디니 소수 뉴차니 더그리 제철이잖아 델레 이동에 넘버를 숙철 로댕이시다 델레 제신 방배 로드 샤 숙철 로데도 와 델레 진징 로드 숙철 로데도 와 자 딩고부 코르 찍버리 뭐부 당군에 거라 그나 상부로 준비해 놓고 거라 지든 차주 상부 준비해 놓고 상부라 당군에 차대요 이네 다도 숨어왕게 일단 더그리 제네 더그리 제베 제라 뭐부 달래야 저 자와로다 창고를 숙실로 되기도 와 자 니네 인도고 나 치상게 다하게 아니 랑제에 다도 셴베로 그지 숙체에 이거 대수역이 대롱 제제 대 더그리 제셰베 쉬어지들이야 창고 숙체 그제 창고 숙체에 이거 저기 대 미딘 사실에 인도 때라 당선기 돼야지 그 연구여 안 해 자, 니네 이마 인도산에, 어다이니, 강사하게 담이 사야디, 그, 냥가로 샤다드네 이마래.
0: One might raise the question, why is it important? What is the significance of going through such analysis? An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understanding this absence of selfhood, the non-existence of self as an autonomous independent reality?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at? Here,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f you examine the dynamics of emotions that arises in us, such as attachment, craving, and so on, we will come to realize that a lot of them are actually rooted in a certain conception of selfhood and a certain attachment to selfhood. So the stronger your grasping at some kind of self as an autonomous, discrete reality, the stronger your attachment will be, which relates to that, to the concerns of that self. For example, like, you know, whatever is seen as important for this self, you are attached to it, and any obstacles that come in the way of fulfilling the interest of that self, you feel hostility and anger towards this, and hatred and so on. And there's this dynamic. So to give an example, for

0: 다음 떡이 바로 드신 바다 이식이 바로 드신 바다 내가 가래 나눠지 바로 드신 바이나 내 턱깨지 바로 드신 바 어디 내게 바로 드신 바 두가래야 바로 드신 바 어디 시부디 내니 뒤 배지 실기 바로 드신 바로 떡제 시바 배지 뭐이다 내 야옥스 정도돼 배지 뭐이 어디 내 집에다 바로 드신 바 쭉 바로 드신 바 쭉 바로 드신 바 쭉 제베스 제부 아니 서주 림지 제베 타라 라나메베 청주도 주번데바 이노 다데 대단하 아드샤마타 보는 신기 우마베 로빈 첨부 드즈나 드즈차리 드즈나리야 아니 예 냐랑기 최지라메 아니 또뭐 예수네 아니 또뭐 메송게 나도 간다 드리기 시범에 넣어 첨부 이해바래 다가는 신기 아니 다미니레 차라 시바다 미시바 아니 타니에도 랑세 시바다 미시바 다 진짜 진짜기 민자와 민자의 차벌 연구요하래
1: Next is the Bodhisattva vehicle. Here we read the following.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 is as follows. All phenomena of thoroughly afflicted and enlightened classes are on the ultimate level devoid of intrinsic nature, while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y possess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a clearly distinctive manner. So this particular sentence explains the philosophical viewpoint of the middle way school, which represents the Bodhisattva's philosophical standpoint. And historically, among the commentators on Nagarjuna's teaching on emptiness, they emerged broadly two distinct approaches. On the one side are great masters like Bhava Viveka, Haribhadra, and Shantarakshita, who came to Tibet, and Kamala Shila, all of whom, while rejecting the notion of true existence on the ultimate level, they accept some notion of svabhava or self-nature on the conventional level. On the other side are again commentators on Nagarjuna, such as Buddha Palita, Chandrakirti, and Shantideva, who rejected the notion of self-nature.
0: Self-nature is what is it? Rangshin,
1: Rangshin.
0: But the Sao Sai Tseni, the Lenshi Shao Chu Tseni Sai, Rangshin, this is what it is. Tanya do yard.
1: So they reject, His Holiness was disputing my use of the word self-nature to translate for Svabhava. Because you know, by rejecting svabhava, or you know, it is sometimes translated as intrinsic being or self nature or own being, or it's translated differently by different translators, of course. So by rejecting self nature or svabhava, as His Holiness points out, they are not rejec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For example. A solidity is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earth element.
0: Rangshin said, 지금 나라가 쉬운 나라래야 타녀도 랑세 세지 단덤 째인도 자네 계속인도 자네 랑신 공부시스 디토하네 타녀도 랑세 세지 미시버리디 지단변의 사이 랑신 추이 랑신 매 랑신 랑신 숭구로다
1: So the point is that one is not rejecting any notion of nature. So individual phenomena having their own defining nature, such as solidity is the defining nature of earth element, and heat is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fire, and so on. These kind of defining natures are not being